0: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마음 잡아주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마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마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마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마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마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마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마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마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1: Check 1, 2, check 1, 2, 3. Check 1, 2, check 1, 2, 3. Hell yeah.